오늘 내일 슬퍼요, 팔라. 아, 오밤교회라 카톡 타서 왜 이렇게 키키키고, 아, 우제, 여러분, 아, 정연의 음성을 왠지, 여반 추천이지만, 누구한테 염술하게 연락하는 음성도, 에스테나, 하쿠나 마타타, 아산데, 싼, 아, 하쿠나 펜타고, 나로디, 키키키고, 오, 텐, 엑센, 텐, 에이엔, 간티게스나, 예, 에, 음티, 아, 버스, 마자니에, 에, 어머니의 오아바카트 망쳐서 외로워 연필하기라 파는 원래 스티븐 앤 피엠 SCTV 업데이트 앤 파스포 Ilegue, Lapanancala, Nasa, Algeria, Namurin, Tifoy, Angola, Penin, Busana, Kina, Faso, Burundi, Cameroon, Cape Verde, Central African Republic.